0: 누구? 누구 누구? 나 신랑고. 이모나 끝이고 배로 바가스리 올랐고 나도 나고 있고.
1: I'm sorry, Pralat. 이가 남아 있다 보. 이가 나랑 지 나랑.
0: 뭔소?
1: 두나 나이 라잉 기피틱 니잉 기 아타이 콩 카싱 카싱. 우카나 와이 라잉 콘 디리 시타크라.
2: 티노옷 방에 뭉기 솔티 제고?
1: 오타크라. 마오나이 티노옷. 우나 발랑 티캉 나키타. 와 나마이 무탕. 앙 아쿵 두간. 나낙 부토부토. 디리 나쿠 마카타룽 옥동. Mag-alindasay naku sa mabugnaw kagabhiun tungod nimo. I can't live without you,
2: Jeko.